책길 타선 말대로는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못하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저 발을 떨고 떨려다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늙은 의주를 왔소 암남산 밤남산 청청강 융천강 파구정을 허먹구라 구성파벅월 마곡의 간동다리를 흔들 평양은 연광경 포병로를 개

월동 상강산의 월동은 형 치세로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영으로 흘러져 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초목 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소이 희희흔이 만반 제지음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지유경 상도는 하이명이라 흥봉하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별 거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거조도 동높이 떠 남대문바 성나다라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오 요수 씻고 목에서 요수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반백가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정 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수상 동정으로 외길에

얼마나 분복박신을 입이다 울고이지 우리 노래라 행구양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뒤리고 태군가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리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더만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못냥을 못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찬

등등 비난 권천 노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폭동반

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리 없지만은 춘향과

할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봉선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시려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 들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춘향머리를 부여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찌르기로 내가 미쳐 머리를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